전화를 받고 까먹고 다니 술어도 백지수 없이 가다가서 주는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아를 벗을 것을 띠고라 니 될 때도 너무 부스워스레